다툼 끝이 없는 한숨 늘어지는 아픔 신경은 날카롭고 하는 말은 비수인 모든 일의 실증 어두운 방 안을 비집고 들어갔던 날 그 누구 한 명쯤은 나를 돌아봤을까 힘겹게 겨우 하루 보냈었던 오늘 난 몇 번 웃었나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